0: 빵짱 예비죠.
1: 대도수리가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 가미츠 스플라이
0: 빵짱 예비죠.
1: 모두 필요한 임포트 로컬 금방은 바가이 싹갈로워커
0: 빵짱 예비죠.
1: 바라서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갓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죠.
1: 마이 마가 벨락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Choy? Babakal man be spaceship, Choy?
3: Ano dahi? Anong mong spaceship man?
2: Irigalo ko sa bigo ko. Kaya hambal yung gapon sa akon, gusto niya na kuno sang space.
4: Mga DJs na makulit.
5: Hi, Kuya.
4: Tugtugang malupet.
5: Ang request ko, ha?
4: And all the information you wanna get.
5: Sam O'War.